0: 어머니 내냐래. 나 어머니 나 이제 나 들어. 너만 뭐라 가로. 너만 뭐라 가로. 여미 안에 어머니 대요. 간나 따라 두니 두냐 더 많이 나로. 전에 비 내가 안 돼.
1: 네.
0: 나. 아나 미네. 오래 애가. 아주 좀 반매리래. 아지야 내가 가져야지. 나 같이 다니. 너만 뭐라 다니네라. 미체 너 그거 막 부모님 안 가래. 요거 놈이 체피래. 그가 제가 하고 눈에 너 안에 너 가네래. 오, 아재 아빠 애림 체 컨드 가네. 틀면 세, 애 틀면 세, 으냐 이씨. 이래나, 잼가 잼가래. 나 고민해. 잠이다 호 가지다가 너희 문문 애야 유유가 나 디저이 디자시다만 도망가러. 나 거나 조조조리 나 호냐. 아재 아재 호냐. 아, 잠이다 지.
1: 嗯，
0: 嗯，那我呢？是那阿拉有呢？不卡机都便，嘛都便宜都强啊！不卡机不卡人来干的了，那阿拉有。那强就强的，那阿拉没啥好啊，有空买的都，我说买嘎嘎啥的强啊，人人都强啊。
1: 嘛个弄，
0: 是那那不用钱嘞，没弄强了，不个样嘛，不个样嘛嘞，那个。看我那阿姐家伙，阿姐弟姐，那家伙人啊，哎老爷，恁的嘛？那里那，干嘛成对呢？阿帮那兄哪里啊？啊，搿搭南面老对个卡，
1: 婆
0: 啊，帮那兄哪里呢？没卡多偏的，哎呦，这样来不兄弟嘛？好了好了，恁的嘛，恁妈回来，嘎嘎好了嘞。阿帮那兄怕了怕了过年了，没卡多偏的怕交个，哎老爷，那一家都偏个头，恁的嘛？懂不懂的呀？懂不懂的呀？恁妈回来。要干啊！姐姐好，好吧，好吧，领导。那我那，他一个呢，不卡，都住那一那。如果我妈好漂亮啊。那个我妈这个呢，是那粉红啊，不啊咯。搞得定啊，来送啊呢。啊，穿了把这呢，现在哪有那这种来了？都牛啊。用俺们家好啊，如果没有个人就拿了来了。一折呢。你看我哥那有农药啊？啊，农年怕种粮啊，哎，哎那个，那几个不爱哩嘞？农药要几有工买来多，我说买嘎嘎在那，啊也怕嘎那哩嘞，哎那，俺不明的多呢，俺那嘎嘞不嘞？啊，刚刚怕嘎啊，那个，没应该没要那些那是比拿来热的，嘛农年怕种。不开，有时上岸了，比多撇了叫那，不开么多撇。啊不，没了个伢，不开不多撇，那么干伢头，那个。哎，老板这不个伢，谁弄那么油？阿川弄那一只，我们讲，来伢。阿川，谁弄油？阿拉油那一只，弄啊，谁弄分弄的，分一只。哦，那个。
1: 不玩
0: 了。不玩不了。弄啊，分牛奶面啊嘞。不卡嘛都偏也么都偏唔个嘞，俺爹爹把兄那脑袋落死俺嘞，老了，你家路老妈嘞老爷嘞咯，那阿婆母老那就不都偏了呢，哎，阿婆母叫面，阿婆啦侬个侬个嘞个汤里唔是嘞，恁女呢都偏嘛咯，恁个不卡了伊，那都嘛都帮了个伢是喏，已经碰到好了。哎，老爸老会啊！提前嘛，莫拉个面，阿姐也唔是，还有要切也唔是。你阿路，哦，阿去老奶奶，天嘛，吃饭的人家嘞，女嘞，现在老有钱嘛咯，来，老老奶奶唔跟人家背嘞个咯。哦，来牛眼那还是样咯。哎呀，来，俺没啥个，俺老干娘嘞咯。
1: 他好嘛嘞？
0: 哦，么好嘛嘞？来个咯。提前了好点嘛嘞，天天好老乖乖嘞。哎，天天个。 啊，没得暂时在你呢，有没得哎，有有家庭哎。

아, 소마전이 몰라 마시 르미야 소마현이 몰라 마실랭아 도통이야 도유 마초 레자냐 스가이야 자자 마밀레자냐 데 도선자가오아노 나마모싱에 이체마홀링에

마태 비나 카마 둘레 냐노 예비 카마 두미야 사마마라 몰라르이 마시링에 사타젤레 다피아 도에 모냐노 산타우두젤레 다피아 도에데 산타우두젤레 다피아 도에 몽에 럭홍부녀카쩌마찌 레망어 럭홍부녀카쩌카가 지가랑 쇼발레오 가쪄 지바 늘라루냐 너 지바 가쪄 쇼바니 앞에 예비상 마둘레냐데 저쪽의 아유레니 이도 서자뇨 와능라 쇼멍레오늄 디쇼자가을레 도서자뇨 티남가후조미사 아나 마모싱에 이체마 콜링에 사마 마모싱에 고통 말레레 장에 나자 사바구토 달로에 장에데 미헬레오웨오 미케 다티저 밀로미아데 오노이 바삼바바존웨오 그실레